0: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.
1: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우수십시오. 다 면접 준주 그래야.
0: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.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.
1: 다 그죠? 딱 그도 수제식 넣는 말이야. 수제식 넣으셨나? 꾸지였어도 과연에. 왜 되게 안 돼? 꾸지였어, 사람들 과연. 이해들 왜?